0: 한국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life.
1: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Star.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봤으면 됐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0: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이

삼약 삼부리 구지 반야 바람일따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지무 등등주 능제일 최고 진실부로 고설 반야 바람일따주 즉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1장 전서 7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미요.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미요.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덜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덜법은 여타원 여근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을 스승님 스승님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주세불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법문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것이다. 1월이 중천에 솟으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지고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시며 만생령에게 인연작보고 길도 널리 열어주심으로 주세불의 빛은 1월보다 승하고 주세불의 빛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다. 선회록 주세불지장 제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세불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주세불의 위덕을 크게 드러내 주신 법문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며 올해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불 부처님으로 우리가 먼저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1929년 당시 일본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아침나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써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이요. 다시 켜지는 날은 정신문명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데도 정법이 꽃피는 예언이라는 시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원불교 어린이 부패를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무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사를 노트에 연필로 적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 바라꽃이 피니 악도 중생 건지고자 대종사님 나시었네. 일원대도 드러내사 천만살이 통일하니 시방 삼계 어느 법이 이 법 외에 또 있는가. 좌우통달 제도문을 개한 없이 열었으니 무량세계 무량중생 이 법은에 다 즐기네. 후렴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종사님 찬송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가 6장 대종사님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 성가를 부르니 아버지께서 우담바라가 뭔지 알고 부르냐 하셨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니까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실제 있는 꽃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를 비유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상을 영산회장이라고 합니다. 새 부처님께서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 땅 영산에 탄강하시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시면서 자수자각으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은 신령령 빛광 지명이지만 한 근원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펴시니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희미해질 즈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새 법을 내셨다는 뜻으로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왔다입니다. 새 주세불께서 없던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반본하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 법을 펴신 것입니다. 우담바라는 상징의 꽃입니다. 새 부처님의 대원 정각을 표현해 주신 은유법입니다. 과거 불법이 왜 희미해졌을까요? 어느 절에 금방물 부처님 배꼽에 우다마가 피었다고 그 절을 순례하고 그 꽃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하고 청동에 피는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참다운 우람바라를 보러 원불교로 오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 대각으로 태어난 일원의 진리를 교법으로 편찬한 정전이 우담바라이며 일원화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실천해서 생활의 은혜를 낳으면 일원화를 피웠다고 할수 있겠죠. 제3대 종보법사님이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우리가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참 평화가 오리라. 개벽이 되리, 개벽이 되리, 참 개벽이 되리라. 한마디로 성불하여 부처 행을 낮추면 우담바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핍박으로 암울할 때에 돌아오는 세상은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제도할 교법을 짤큰 틀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교법의 핵심은 정신 개벽, 정신 세력 확장의 길을 밝히는 일원상 진리를 드러내고 사은의 구세윤리와 사막의 용심법, 공급길을 밝히는 중생제도의 교법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글로 편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세불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십니다. 100년 전에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신 새 부처님의 해안이십니다. 또한 전망품 23장에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서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세불이 출현하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다.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세상에 대조해 봅시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방탄소년의 아리랑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마치 이웃집 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16개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열기도 세계 각 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함께 공감하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지구촌 구석구석 인류 우울함을 밝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계인의 손바닥에서 영화 보듯이 지켜보면서 세계의 인심이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고 무엇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상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현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인류 문화, 재산, 건물 피해, 중요한 다리를 끊어서 피와 같이 세계를 돌고 있는 원유 길을 막는 일,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진리의 밝음이 곧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사람들이며 지극히 공정한 올바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밝고 바른 판단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몇 달, 몇 년 후에 박물 장사가 이 집 저 집 물건 팔러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모든 이야기 하려면 옛날 옛적이 처음 시작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르니 어둡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밝혀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주세불이 출현하신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심이 무엇일까요? 돌고 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즉, 불생불멸하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 깨달음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탄 깃들을 지었도다 하시고 이론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만생령의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것이 현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하제비는 한 달만 알듯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밝은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우주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세불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작복은 인연을 맺어주고 복을 짓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가 낳은 여러 자녀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니 우주 만유가 한 형제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한 동포라고 하셨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근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연을 찾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이 없어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한 형제의 인연이며 이 형제인 동포들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은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부처님이요 이를 처처불상이라 하며 모든 부처님을 대하는 그일그일마다 감사불공으로 복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만큼 인연작복의 길을 크고 원만하고 널리 열어주신 부처님이 또 계실까요? 저는 이 법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데도 교법 그대로가 주세부로 자비요 참 우담바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널리 이 은혜를 입어서 밝고 은혜롭게 산다면 주세부로 빛은 일월보다 승하고 주세부로 공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지요. 확실히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십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며 세계에 알리는 선도자가 됩시다. 먼저 알아보고 눈이 밝아서 경전을 알아보고 귀가 밝아서 법문을 듣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하여 이 참담하고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어서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안빈낙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분수의 편안에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할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정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구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우리라 하나 모든 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 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 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 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슬픔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려 근본되는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심이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심 있는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 방송 힙곡 도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쉽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생각해.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2: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으면 그 복의 반을 받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굴 찾아 내가 왔나. 바람도 차고 달빛도 차고 이슬마저

서로 다시 왔나. 그때 그 시절 못 잊을 시절 추억 찾아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0: Jazz.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빨간 그라스를 높이 쳐올려 부부라보 부부라보 사랑의 밤은 깊어 너와 나의 이 밤을 잊지 말자고 마주 본 눈길에는 사랑이 오고 갔지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피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있다. 세상은 번갯불 속이다. 빙글빙글빙글빙글 로켓도 세상 무시무시무시무시 원자탕 세상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눈앞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낙도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

다주 즉슬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1장 전서 7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이런 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미요.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여타원 여근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을 스승님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주세불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법문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것이다. 1월이 중천에 솟으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지고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시며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심으로 주세불의 빛은 1월보다 승하고 주세불의 빛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다. 선회록 주세불지장 제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세불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주세불의 위덕을 크게 드러내 주신 법문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며 올해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불 부처님으로 우리가 먼저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1929년 당시 일본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아침나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써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이요. 다시 켜지는 날은 정신문명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데도 정법이 꽃피는 예언이라는 시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원불교 어린이 부패를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무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사를 노트에 연필로 적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 바라꽃이 피니 악도 중생 건지고자 대종사님 나시었네. 일원대도 드러내사 천만살이 통일하니 시방 삼계 어느 법이 이 법 외에 또 있는가. 좌우통달 제도문을 개한 없이 열었으니 무량세계 무량중생 이 법은에 다 즐기네. 후렴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종사님 찬송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가 6장 대종사님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 성가를 부르니 아버지께서 우담바라가 뭔지 알고 부르냐 하셨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받아 쓰기만 한 것이니까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실제 있는 꽃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를 비유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상을 영산회장이라고 합니다. 새 부처님께서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 땅 영산에 탄강하시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시면서 자수자각으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은 신령령 빛광 지명이지만 한 근원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펴시니 삼천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희미해질 즈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새 법을 내셨다는 뜻으로 영산회상 봄 소식이 다시 왔다입니다. 새 주세불께서 없던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반본하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 법을 펴신 것입니다. 우단바라는 상징의 꽃입니다. 새 부처님의 대원 정각을 표현해 주신 은유법입니다. 과거 불법이 왜 희미해졌을까요? 어느 절에 금방물 부처님 배꼽에 우다마가 피었다고 그 절을 순례하고 그 꽃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하고 청동에 피는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참다운 우람바라를 보러 원불교로 오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 대각으로 태어난 일원의 진리를 교법으로 편찬한 정전이 우담바라이며 일원화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실천해서 생활의 은혜를 놔두면 일원화를 피웠다고 할수 있겠죠. 제3대 종보법사님이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우리가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참 평화가 오리라. 개벽이 되리, 개벽이 되리, 참 개벽이 되리라. 한마디로 성불하여 부처 행을 낮추면 우담바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핍박으로 암울할 때에 돌아오는 세상은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제도할 교법을 짤큰 틀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교법의 핵심은 정신 개벽, 정신 세력 확장의 길을 밝히는 일원상 진리를 드러내고 사은의 구세윤리와 사막의 용심법, 공급기를 밝히는 중생제도의 교법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글로 편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세불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십니다. 100년 전에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신 새 부처님의 해안이십니다. 또한 전망품 23장에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서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세불이 출현하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다.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세상에 대조해 봅시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방탄소년의 아리랑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마치 이웃집 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16개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열기도 세계 각 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함께 공감하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지구촌 구석구석 인류 우울함을 밝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계인의 손바닥에서 영화 보듯이 지켜보면서 세계의 인심이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고 무엇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상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현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인류 문화, 재산, 건물 피해, 중요한 다리를 끊어서 피와 같이 세계를 돌고 있는 원유 길을 막는 일,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진리의 밝음이 곧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사람들이며 지극히 공정한 올바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밝고 바른 판단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몇 달, 몇 년 후에 박물 장사가 이 집 저 집 물건 팔러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모든 이야기 하려면 옛날 옛적이 처음 시작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르니 어둡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밝혀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주세불이 출현하신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심이 무엇일까요? 돌고 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즉, 불생불멸하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 깨달음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탄 깃들을 지었도다 하시고 이론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만생령의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것이 현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하제비는 한 달만 알듯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밝은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우주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세불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작복은 인연을 맺어주고 복을 짓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가 낳은 여러 자녀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니 우주 만유가 한 형제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한 동포라고 하셨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근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연을 찾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이 없어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한 형제의 인연이며 이 형제인 동포들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은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부처님이요 이를 처처불상이라 하며 모든 부처님을 대하는 그일그일마다 감사불공으로 복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만큼 인연작복의 길을 크고 원만하고 널리 열어주신 부처님이 또 계실까요? 저는 이 법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데도 교법 그대로가 주세부로 자비요 참 우담바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널리 이 은혜를 입어서 밝고 은혜롭게 산다면 주세부로 빛은 일월보다 승하고 주세부로 공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지요. 확실히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십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며 세계에 알리는 선도자가 됩시다. 먼저 알아보고 눈이 밝아서 경전을 알아보고 귀가 밝아서 법문을 듣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하여 이 참담하고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어서 어서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청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만서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름아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더위 속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란해지기 쉽지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알아차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주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한철을 지나는 것이 일상불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부지런히 해야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7절입니다. 사람이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데에 나타나는 무형한 보물이다. 우리 수도인은 이 보물을 찾고 닦아서 잘 이용해야 한다. 이 보물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나 우리에게 다 같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찾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마음은 무형한 보물.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보물을 빛내는 것이겠죠.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장 필립 라모의 레 보레아드 사막 4장 간주곡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뮤즈 미풍 계절 시간 예술의 입장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0: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경계로 인해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그나마 쌓아두었던 공부심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분발하고 정성을 들여야겠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진급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에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괴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3장 저녁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17. 대종사 정남 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한 생 동안만 제 색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 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 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에 무루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성불의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나 만일 형식만 정남정녀요 특별한 보람 없이 살고 간다면 이는 또한 허망한 일이라 참으로 정신 차려 공부하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 서원서를 낼 때에는 오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몸과 마음을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로지 바치며 성불 재중을 하겠다고 허공법계와 대중의 앞에 맹세하고 중도의 마음이 변하여 개인의 사업이나 향락에 떨어진다면 이는 곧 천지를 속임이 되므로 진리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앞길이 막힐 것이요 또는 대중을 지도하는 처지에 서게 되면 더욱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하나니 혹 대각을 하지 못하고 대각을 하였다 하여 모든 사람의 전도를 그릇 인도한다면 이는 곧 진리를 속임이 되므로 또한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어느 신문에 원불교를 찬양하는 기사가 연재되는지라 대중이 모두 기뻐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되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따라서 생기나니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욱 융성해지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따라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날 것인즉 그대들은 이 점을 미리 각오하여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겨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6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 세상이 모두 이름과 실이 함께 공화의 정신을 가진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26.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요수는 천하를 서로 사양하고 제후는 아홉 고을을 서로 사양하며 그 화기가 천하에 충만한지라 그 정경을 풍류에 올린 즉 봉황이 춤을 추었다 하나니 인화는 양보로서 이루어지고 화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지나니라. 28.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은 유형한 지역의 한계와 무형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이어 사통오달이 되어야 하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도는 주로 천하 다스리는 도로서 평천하에 이르게 하려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니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요 평천하의 도는 도치 덕치의 길이니라. 31. 말씀하시기를. 불교의 진수는 공인바 그릇 들어가면 공망에 떨어지며 유교의 진수는 규모인바 그릇 들어가면 국집하며 도교의 진수는 무위자연인바 그릇 들어가면 자유방종에 흐르며 과학의 진수는 분석정확인바 그릇 들어가면 유에 사로잡혀 물질에만 집착하나니 이 네 가지 길에 그릇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진수를 아울러 잘 활용하면 이른바 원만한 법통을 이루며 원만한 인격이 되리라. 32. 말씀하시기를. 인지가 미개하고 개한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 가족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한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고 아직도 그 역풍이 도처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하셨나니 이른바 대자대비가 세계주의이며 인위의 정신이 세계주의이며 박애의 정신이 세계주의라. 이 모든 성인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삼아 세계 인류가 다같이 구제받을 대도덕을 제창하시었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뿐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다같이 본위로 하는 대정신을 크게 창도하시었나니 곧 세계주의의 극치라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25장에서 3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5장 삼동윤리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소식을 통해야 유무에 걸림이 없는 바 무에 걸려도 안 되고 유에 걸려도 안 되고 또 무에 떨어져도 안 되고 유에 떨어져도 안 되느니라. 그것을 주물러 유무 자제한 힘을 얻으려면 도무계 경지를 한번 지내야 하고 도무계 경지를 지내서 도광이 되며 다시 도의 빛이 비쳐서 도여도 한번 나와야 하느니라. 25.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도의 기운을 오래도록 보존하니 바깥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고 일심이 청정하니 만사가 평안하도다. 스승님의 도덕을 만고에 선양하고 보살의 도를 몸으로 개척하여 너른 서원을 세워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진하니 일심의 공력은 능히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수행인을 건곤 탄토객, 즉 하늘과 땅을 한입에 삼켰다 내었다 하는 사람이라 하였나니 우리 수행인들은 이런 큰 긍지를 가지고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받들어 수도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수도하는 적공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27. 대산종사 원상대의를 밝히시니 원공은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라 법이라 할 수 없으나 또한 법아님도 없어 천하만법이 다 이를 따라 출입하며 사면이 장벽이라 문이 없으되 또한 문이 아님도 없어 천하만유가 다 이를 따라 왕래하며 엄연히 우주의 근원이 되고 성인과 철인의 걷는 길도 되고 중생의 복전도 되고 악인의 화택도 되나니 그 물건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옛 부처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천하의 선지식도 말로 가르치지 못하며 백가의 천경 말론도 다 이 원상 안에 든 작은 그림자를 나타낸 것뿐이니 하물며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히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 고요한 밤에 마음을 관하니 가을바람은 몹시 맑고 달의 전기는 더욱 밝게 비치는데 부질없이 부슬더니 이 원상의 소식은 말과 글에 있지 아니하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르기를 비었으되 비지 아니하고 있으되 있지 아니한지라. 이를 진공묘유라 하였고 또한 대다라니문이라 이름하였도다.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 자리를 얻어 시방법계를 보배창고로 삼아 마음대로 내다 쓰나니 이를 담이 없는 열애장이라 이름하였고 삼계육도를 노는 장소로 삼아 마음대로 내왕하나니 이를 걸림없는 대통문이라 이름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 가운데 구슬 같아서 때로 자취를 감추면 생멸이 없어 그 흔적을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으며 놓으면 법계에 가득하여 한없는 세계와 영원한 세월과 수많은 중생이 이어지며 마음을 쓰면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을 혁신하며 인연 따라 중생 제도를 마음대로 하나니 이와 같은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깊은 뜻을 어떻게 꿰뚫어 알리요? 우리 모든 중생이 가히 사량으로 얻지 못할 것이 이것이로다. 그것을 얻는 데는 하나의 문에 세 가지 열쇠가 있으니 첫째는 관공이요, 둘째는 양공이요, 셋째는 행공이니라. 또한 그를 얻는 데 한 주인공이 있으니 일심으로 공을 쌓아 나가는 사람이라. 능히 그 문을 열어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니 원컨대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듣고 겁을 내거나 약해지지 말고 분연히 큰 뜻을 바래서 세세생생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다 이 문에 들어서 무여열반의 자리를 증득하고 대해탈 무예 대통문을 열어 길이 퇴전하지 말지어다. 마땅히 이같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상 없이 말하고 착 없이 행하면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을 한 몸에 겸해서 정과 혜가 두려이 밝고 복과 혜를 다 갖추어 속세에 얽힌 바와 업력에 굴리는 바를 멀리 떠나 생각생각이 모두 걸림없고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어 능히 모든 부처가 옹호하고 사람과 하늘이 존경하고 법회가 흐르고 중생이 귀의하는 바가 되리로다. 큰 뚜렷한 기원을 함양하여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고 큰 뚜렷한 기원을 함양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건져지이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육품 4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의 내용은 그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이제 숙산 그 박광전 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상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4장에 쭉 이렇게 그 기술을 그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법신부를 그 신앙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이 그 강령이 지금 이제 소트란 대용사님께서는 사은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위력, 그래서 법신부리 이 세상에 놔두는 위력을 이제 그것을 인과보응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과의 위력을 그 네 가지 성격으로 이제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이 네 가지의 그 신앙 에서의 그 법신불이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위력은 참 그 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진리가 나타나는 그 위력을 은이라, 은혜다, 그것이 인과의로 이렇게 풀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 은적 그 네트워크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지향하는 그 근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을 그러면 하는 구체적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불공이고 하나는 당처불공이고. 그래서 이제 진리불공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신불전에 올리는 불공을 진리불공이다 그러고, 또 당처불공은 법신불이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현상적 실제에 올리는 불공을 이제 당처불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공법을 이제로 신앙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제가 그 제 백제 항아리 그 팔당에서 발견된 백제 항아리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잊어버리셨구만요. 백제 항아리에 그걸 이제 팔당에서 이제 나물 캐는 할머니가 항아리가 아니라 병이죠. 병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병이니까 그 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참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원에 팔았다 그랬죠. 일원에 팔았다. 그런 게 이제 저쪽 그 저 일본의 고물상 그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60원에 팔았다 그랬죠. 이제 돈을 이제 그냥 이 60배나 이제 해갖고 지금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지고 팔리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간송 선생이 그걸 딱 잡았다 그랬죠. 잡아가지고 얼마인가 하면 서울에 있는 계아집 15채 값을 주고 그거를 지금 수집을 했는데 그것이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요. 국보요. 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이걸 이제 말씀을 또 다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당처불공을 하는데 그 당처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위력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1원짜리 병 아니었습니까? 알고 나니까는 뭐가 된가 하면 서울에 있는 계아집 15채 값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처불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당체 불곡을 잘 하려면은요, 첫째는요, 용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그 당체불이 어떤 데 사용하는가? 지금 선타님 지팽이 짓고 오시죠? 지팽이 저것이 말이죠. 선타님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아니, 저것이 용도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이제 지금 저 교무님 방을 가보니까요. 몽댕이 작댕이를 하나 이렇게 해갖고 딱 그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하니까 저녁에 누가 오면은 몽둥이로 패려고 그걸 지금 갖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 몽둥이는 또 그때 그렇게 쓰려고 지금 갖다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용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말이지 그 부처님은 딱 뭔가 하면 누가 오면은 저녁에 침입을 하면은 두드리 패는 용도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체당체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결정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 가치, 그래서 이 용도 가치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실용적 가치예요.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당체불은요, 다 우리가 그 당체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용적 가치가 이제 그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낮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용적 가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용도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뭐죠?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 자, 그 지금 저 팔당에서 만드는 그 병 하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가치가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가치를 알 때의 가치하고 문화적 가치를 모를 때의 그 값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문맹, 우리가 뭐 모르면 이제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 자꾸 지금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만 보면은 이 사람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적 안목이 뚫혀지면은요, 그 문화적 안목으로 그걸 볼 때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문화적 가치가 몰라요. 문화적 가치를 모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당체 불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 가치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불공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 이게 참, 그래서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우주 만유 당처는 그 당처에는 말이죠,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의 본체 있죠. 진리의 본체가 모든 물건들에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하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소태산 대응 가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말씀하셨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요, 모든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볼 때 이론상 진리의 최상 자리를 그대로 다 갈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최상 자리에서 볼 때 이는 뭐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래야만이 이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당처불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당처불공 해야 합니다. 당처불공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당처불공은 반드시 그 당처불공 속에는 또 이 본질적 가치에서 볼 때 본질적 가치에서 올리는 당처불공은 이 뭔가 하면 진리불공과 상통해요. 진리불공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처의 형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뭔가 하면 그 속에 갈마있는 진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볼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말이죠. 불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당처 불공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볼 때는요, 이 진리 불공과 당처 불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로 통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론상의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 가치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내용을 조금 지난번 것에서 이제 부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품 5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내용이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쌍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일까? 이제 이런 이제 이 4장은 이런 쌍 신앙이죠.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제 5장에서는요. 어떻게 뭐를 이제 물으시는가 하면요. 이 수행이에요. 이런 쌍 수행. 창타님, 그 한번 5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1: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일까?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쳐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모 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탁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두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순수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은 세상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바, 우리 공부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치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성불함을 얻으리라.
0: 이게 이제 지금 수행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그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방금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지금 5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자, 5장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면 첫째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이제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공부. 그게 이제 뭐 이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게 이제 아는 공부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3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행운의 상징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네잎클로버나 해바라기 말고도요. 우리나라에선 거북이가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고요. 일본엔 손짓하는 고양이 모형인 마네킹 에코가, 또 미국에선 2달러 지폐가 그 역할을 한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행복의 상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건 우리가 각자 바라는 행복의 모습과 크기가 달라서 딱 이거다 싶은 하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던데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6월 8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QWER의 행복해져라 전해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행복의 기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범한 일상이 정말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매일 아침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기로 하자고요. 자, 오늘도 그렇게 2시간 여러분과 알콩달콩 함께 행복해져 보겠습니다. 2부에는 듣고 싶은 음악 쌩하니 저희가 배송해 드릴게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신청곡 왔죠. 제가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3곡까지는 필요 없고 난 한 곡만 듣고 싶다. 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신청곡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시다면 또 부담 없이 저희와 수다 떨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대는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2139님께서 연아님 좋은 아침이에요. 사실 어제 늦게 자서 무지무지 피곤하지만 굿모닝이라고 저를 속이며 시작합니다. 라고 저도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러는데 잘 안 속을 때가 많아요.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보아요. 라고 그래요. 이하나성구님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660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 진짜 행복은 집에 있는데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네요. 유유. 안 돼, 안 돼. 행복을 찾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복의 허들을 낮추고 소소한 곳에서 작은 행복들을 아주 많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집 말고 밖에도 있을걸요, 유유고님. 예, 일단 출근을 하셨다라는 건 이제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불행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6605님 우리 밖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분명히 제가 볼 때 5개 이상은 찾으실 수 있어요. 노력하시면 노력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네요. 네, 잘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일단 2시간 동안 2개 정도 한번 찾아보죠. 에이핑크의 Remember, UP의 바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Remember UP의 파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6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3942님께서 행운만을 쫓다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소한 것도 다 행복인데 좀 몸 건강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외쳐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두 가지나 찾으셨네요. 3942님.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보다는 매일매일 자잘자잘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한 거?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던데요. 그래서 행복은 크기보다는 빈도다라는 말에 저는 무척이나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FT 아일랜드입니다. 지독하게

FT 아일랜드의 지독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서문탁 3위인곡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선우정화의 상상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학인이 여춥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신앙시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우리 특화전고객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3곡 생한이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과 짜염 출발 준비 딱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선곡해서 보내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3부에는 또 오늘 또 시사상식 한번 채워보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상식의 시대의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왔죠? 신청곡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엠믹스예요. 별별별.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163 고객님께서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얼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네요. 다음엔 가까운데 함께 여행 가자고 말이 나왔는데요.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며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김범수 박효신 친구라는 건 홍경민 휴식 같은 친구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163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616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어요.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 홍경민 휴식 같은 친구,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은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전해드리고요. 3부 상식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6: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회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정승환의 너였다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23 아빠님께서 주말에 장모님께 연락 왔어요. 성사방 장 좀 갈까? 무조건 달려가서 배추도 사고 양념도 사고 그래서 어제 맛난 김치를 얻어왔죠. 오후에 막둥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고기 사서 수육 만들어서 장모님, 중전마마 수육에 김치 싸서 맛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 잘 먹었습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맛있겠네요. 이게 약간 미니 김장 같은 느낌인데요. 김치를 담그고 거기에다가 아 수육이까지 아, 너무 환상적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자 도착한 거 보고 오늘은 삼겹살이다 라고 저희 안에서는 오늘 저녁 메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메뉴 결정하는 것도 매일매일 보통 일이 아닌데 123 아빠님 감사드려요. 검정치마 러브샤인 전해드리고 오늘의 상식 퀴즈 함께 할게요.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장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말로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오늘의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관련해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이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2장 법문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조성모의 For You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상식의 시대, 상식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들어서 부동산, 주식 투자, 뭐 불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요 며칠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남들은 다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닐까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말로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립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브라운 아이즈 for you, 소녀시대 forever one, 키키의 44, 안재욱의 forever 전해드렸어요. 정답은 바로 4번 포모 였습니다. 포모는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나만,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매진 임박, 한전 판매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구매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해요. 지난 2004년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에선 이 포모를 사회 병리 현상의 하나로 연구하고 이런 증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최근엔 SNS나 투자 분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죠.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상식, 오늘은 포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087님이 4번 포모 현상, 저도 요즘 약간 오려고 해요 라고 8074님 정답 4번이요. 요즘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6252님 4번 포모, 요즘 아주 핫한 주제죠. 이 얘기 빼면 할 말이 없어요. 5608 뒷번호 쓰시는 분, 포모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 부자 된 분들이 많아서 너무 부러워요 유유. 7443님 4번 포모입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또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정답을 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저도 껄껄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5417님 4번 포모, 이모고모 숙모는 아닐 테니 4번이겠죠 하하하하. 0305님 연아님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출근 메이트 특가정, 늘 좋은 음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답은 4번 보내주셨습니다. 9210님 4번 포모요, 간만에 아는 거 나와서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662 님 4번 포모, 힌트곡들 완전 제 스타일,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뒷번호 6529 쓰시는 분, 4번 포모, 늦잠 잔 딸 학교 태워주고 가는 길인데 지각생이 많네요 라고. 0959님 정답 포모입니다. 주식은 안 하고 코인은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6529님 0959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이예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주차 후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를 내리는 방법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에 주차한 차에 오른다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한숨이 폭폭 나오는데요. 오늘 전해드립니다에선 여름철 찜질방 같은 차량 내부를 금세 식혀줄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게 상승하는데요. 외부 온도가 30도인 경우 차량 내부는 무려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차량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서 내부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탑승 전에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금방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초반에 5분 정도는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되는데요. 이후엔 재순환 모드를 설정해서 차량 내부의 차가운 공기를 재사용하면 냉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엔 특히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제품과 변질되기 쉬운 약이나 영양제는 차에서 꼭 빼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주차 후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주차 후에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를 빠르게 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진짜 한여름에 뙤약볕에 막 달궈진 차량 실내에 올라타면 엉덩이가 데일 것 같잖아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 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에디킴 밀당의 고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순간에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선을 뺏기거나 몸에 불똥이 떨어져 급격한 기기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꽁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할기는 어렵겠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으면서 빙빙 겉도는 질문만 할 때 상대도 이미 당신의 속마음을 알걸요? 이게 바로 그 일명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50% 확률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괜히 빙빙빙 그거 들어주는 쪽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클론 빙빙빙.